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의 경제무역 분야의 협의 내용을 발표하고 무역마찰의 휴전 기한을 2개월간 연장할 것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이 이미 발표한 방침을 중국 측도 확인한 모양새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미국과의 경제무역 분야의 협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11월 10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무역마찰의 휴전 기한을 내년 1월 10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연말에 걸쳐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국은 각각 300억 달러, 일본엔으로 4조 7천억 엔에 상당하는 제품의 관세를 인하하고 각각 약 90% 제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라고 불리는 무역상의 우대 조치를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편 USTR, 미국 무역대표부는 27일 무역위원회 운영 방법 등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책임자는 미국 측에서 베센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가 맡으며 관세 인하 등을 검토합니다. 또 관세 인하 후보에 오른 품목 리스트를 공표했는데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는 농산품과 의료기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에는 소형 가전과 완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과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호혜적인 무역을 추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인텔리전스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전문가 회의가 첫 회의를 열어 다카이치 수상은 정보 수집 분석 활동의 지침이 되는 국가 정보 전략을 처음으로 책정할 방침을 밝히고 필요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7월에 국가정보국을 설치한 데 이어 인텔리전스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설치했고 28일 오후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전문가 회의는 첨단 기술이나 법률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수장으로는 경제안보에 정통한 도쿄대학의 와타나베 토시야 명예교수가 취임했습니다. 회의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에서도 외국의 정보기관원이 연관된 첨단 기술의 유출과 여론을 유도하려는 가짜정보 확산 위협이 커지고 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정보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부당한 간섭에 대한 방지책 강화와 대외정보 기능 충실화를 더욱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정보활동의 중장기적인 추진 방책을 국가정보 전략으로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필요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국가정보 전략 내용과 함께 외국으로부터의 공작 활동에 대처하는 이른바 스파이 방지 관련 법안의 방향성, 해외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실시하는 대외정보청 창설의 필요성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0: 지난 8월 도쿄 23구 단신 가구용 임대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가 약 11만 4,300엔으로 집계돼 전달을 약간 웃돌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앳홈은 등록된 임대 매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 13곳 지구의 임대료를 매월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쿄 23구 임대아파트의 8월 평균 임대료는 30제곱미터 이하 단신 가구용이 11만 4,339엔으로 집계돼 전달보다 192엔 상승해 6월 이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료 상승을 견인해온 지오다구와 미나토구 등 도심부의 고액 매물은 줄어들었지만 그 이외 지역의 임대료가 상승해 23구의 평균을 끌어올린 모양새입니다. 조사한 회사는 도쿄에서는 도심부에서는 부동산 매물이 줄어들어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변 지역에서 임대료가 상승해 평균 임대료를 끌어올리는 구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1: 7월에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에서 외국 출신자 등이 주최한 자선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 콘서트는 오카야마 현내에 사는 외국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개최했으며 중국과 필리핀 등 각국 출신자와 외국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19종류의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콘서트에서 한국의 무용을 가르치는 단체는 구마모토 지진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승무라는 전통 무용을 선보였습니다. 또 어머니가 몽골 출신인 중등교육학교의 여학생이 민족악기인 마두금을 연주했고 구라시키시의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악기 연주와 전통 무용 등을 선보였습니다. 콘서트장에는 구마모토 지진의 이재민을 위한 모금함이 설치됐으며 모인 금액은 일본 적십자사를 통해 이재민 지원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마두금을 연주한 여학생은 누군가를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연주했다. 음악은 매우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제지에 그 힘이 닿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한국에 있는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을 상호로 쓰는 시진핑이라는 중식당이 습격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용의자로 특정한 중국인 4명이 이미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은 용의자들이 가게 이름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서울 근교 성남에 있는 중식당 시진핑에 괴한들이 침입해 가게 내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농약으로 보이는 물건을 식재료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방범 카메라의 영상 등을 통해 중국인 용의자 4명을 특정했으나 모두 사건 당일 비행기로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용의자들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같은 이름을 상호로 사용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식당에는 작년 여름쯤부터 항의 전화가 잇따랐고 가게 간판에 레커칠을 하는 등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게 주인은 한국 언론의 취재에서 중국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씨의 이름을 따서 우리도 중식당 중에서 톱이 되자는 의미에서 같은 이름을 사용해왔다며 향후는 가게명을 바꾸어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해 11월에 판매가 시작되는 올해 생산된 프랑스산 헤드와인 보졸레 누베오를 적재한 항공기가 28일 아침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의 폭염 영향으로 포도 수확 시기가 앞당겨져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도착했습니다.
0: KDDI와 일본 우편은 28일부터 이시카와현 스즈시에 있는 스즈 우체국 옥상에 드론 기지를 설치해 재해 시 피해 상황 파악 등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 실험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론에는 AI, 인공지능의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장애물을 피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으므로 재해 시 주변의 피해 상황을 파악해 우편물의 배송 경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통학로를 지키는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오는 10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강태윤,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1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하루상 하우스에서 탐과 미야, 가이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0: 그럼 제3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가 탐과 미아에게 말합니다.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0: 이번 토요일에 가이토하고 닌자 박물관에 가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0: 마이크 씨는 정말로 닌자를 좋아하는군요.
1: 마이크는 두 사람에게 가자고 권합니다.
2: 아이, 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네, 다 같이 가지 않을래요?
1: 미아는 아쉽다는 듯이
0: 토요일은 좀...
1: 탐도?
3: 私も授業があります.
0: 저도 수업이 있어요.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4: 残念.
0: 아쉽네.
4: 자,二人で行こう.
0: 그럼 둘이서 가자. 마이크와 가이토가 가려고 하는 닌자 박물관은 미에현에 있는 닌자 마을 이가우에노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닌자 주택을 견학하거나 닌자 쇼를 볼 수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아이, みんなで 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가지 않을래요?
2: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라는 뜻이죠.
5: 行きません은
0: 동사 가다,
5: 行く의
0: 정중한 부정형인데요.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를 붙이면 권하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라는 표현입니다. 동사 마스형의 마스를
5: 마생으로
0: 바꾸고 나서 까를 붙인 뒤에 어미를 올려서 발음하면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이 되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行きませんか?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7: いいですね。行きましょう。
0: 뜻을 확인할까요?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오늘 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5: 今晩은
0: 오늘 밤,
5: 一緒に는
0: 같이,
5: 고飯은
0: 밥,
5: 고飯を食べに行く라고
0: 하면 밥을 먹으러 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5: 行く,
0: 가다를
5: 行きませんか?로
0: 바꿔서 권하는 표현을 한 거죠.
7: いいですね. 行きましょう.
1: 좋아요. 갑시다.
5: いいですね.
0: 는 상대방에게 동의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5: 行きましょう.
0: 는
5: 行く
0: 의 마쇼형으로 여기에서는 권유를 받아들이는 대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마쇼는 제22과에서 사진을 찍읍시다. 샤싱오 도리마쇼처럼 상대방에게 권할 때 말하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마센까와 마쇼는 어떻게 다르죠?
0: 마쇼에는 상대방을 재촉하는 듯한 어감이 있는데요. 한편으로 마센까는 상대방의 형편을 듣고 나서 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정중한 표현이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연습해 볼까요? 다 함께 바비큐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다 함께는
5: みんなで입니다.
0: 바비큐를 하다는
5: 바베큐를 바베큐를
0: 동사
5: する의
0: 마스형은
5: します입니다.
0: 자, 말해 보세요.
4: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마이크가 권하는 것을 미아가 거절할 때 사용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원래는 좀이라는 뜻인데
5: ちょっと라고
0: 어미를 길고 약하게 발음하면 말하기 거북한 것을 말한다는 느낌이 돼 거절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5: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토요일은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죠.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土曜日はちょっと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あ、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2: 마이크と一緒に 팝컬처.
1: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닌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죠.
0: 닌자는 적의 정보 수집이나 모략을 위한 활동이 주된 임무인데요. 닌자의 역사는 분명하지 않지만 15, 16세기 전국시대를 중심으로 활약했습니다. 미에현의 이가류 닌자와 시가현의 고가류 닌자가 유명하죠.
1: 네, 얼굴까지 가린 독특한 복장을 하죠.
0: 네, 그런데 실제로 적지에 침입할 때는 상인이나 승려, 유랑 예능인처럼 변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1: 네, 마법 같은 둔갑술도 사용했죠.
0: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둔갑술은 픽션도 많지만 실제로 하던 것도 있다고 해요. 슈리켄, 수리검이나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발소리를 죽이고 걷는다거나 화약을 폭발시켜 자취를 감추는 술법 같은 것이 유명합니다. 때로는 심리학 등도 응용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능 집단으로 무장들이 유용하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태는 지금도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서 그런 점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1: 네, 점점 더 닌자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꼭 들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의 경제무역 분야의 협의 내용을 발표하고 무역 마찰의 휴전 기한을 2개월간 연장할 것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이 이미 발표한 방침을 중국 측도 확인한 모양새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미국과의 경제무역 분야의 협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11월 10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무역 마찰의 휴전 기한을 내년 1월 10일까지

0: 주요 책임자는 미국 측에서 베센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가 맡으며 관세 인하 등을 검토합니다. 또 관세 인하 후보에 오른 품목 리스트를 공표했는데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는 농산품과 의료기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에는 소형 가전과 완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과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호혜적인 무역을 추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인텔리전스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전문가 회의가 첫 회의를 열어 다카이치 수상은 정보 수집 분석 활동의 지침이 되는 국가 정보 전략을 처음으로 책정할 방침을 밝히고 필요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7월에 국가정보국을 설치한 데 이어 인텔리전스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설치했고 28일 오후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전문가 회의는 첨단 기술이나 법률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수장으로는 경제안보에 정통한 도쿄대학의 와타나베 토시야 명예교수가 취임했습니다. 회의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에서도 외국의 정보기관원이 연관된 첨단 기술의 유출과 여론을 유도하려는 가짜정보 확산 위협이 커지고 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정보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부당한 간섭에 대한 방지책 강화와 대외정보 기능 충실화를 더욱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정보활동의 중장기적인 추진 방책을 국가정보 전략으로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필요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국가정보 전략 내용과 함께 외국으로부터의 공작 활동에 대처하는 이른바 스파이크 방지 관련 법안의 방향성, 해외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실시하는 대외정보청 창설의 필요성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0: 지난 8월 도쿄 23구 단신 가구용 임대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가 약 11만 4,300엔으로 집계돼 전달을 약간 웃돌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앳홈은 등록된 임대 매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 13곳 지구의 임대료를 매월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쿄 23구 임대 아파트의 8월 평균 임대료는 30제곱미터 이하 단신 가구용이 11만 4,339엔으로 집계돼 전달보다 192엔 상승해 6월 이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료 상승을 견인해온 지오다구와 미나토구 등 도심부의 고액 매물은 줄어들었지만 그 이외 지역의 임대료가 상승해 23구의 평균을 끌어올린 모양새입니다. 조사한 회사는 도쿄에서는 도심부에서는 부동산 매물이 줄어들어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변 지역에서 임대료가 상승해 평균 임대료를 끌어올리는 구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1: 7월에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에서 외국 출신자 등이 주최한 자선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 콘서트는 오카야마 현내에 사는 외국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개최했으며 중국과 필리핀 등 각국 출신자와 외국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19종류의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콘서트에서 한국의 무용을 가르치는 단체는 구마모토 지진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승무라는 전통 무용을 선보였습니다. 또 어머니가 몽골 출신인 중등교육학교의 여학생이 민족악기인 마두금을 연주했고 구라시키시의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악기 연주와 전통무용 등을 선보였습니다. 콘서트장에는 구마모토 지진의 이재민을 위한 모금함이 설치됐으며 모인 금액은 일본 적십자사를 통해 이재민 지원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마두금을 연주한 여학생은 누군가를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연주했다. 음악은 매우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재즈에 그 힘이 닿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한국에 있는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을 상호로 쓰는 시진핑이라는 중식당이 습격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용의자로 특정한 중국인 4명이 이미 출국했다고 말했습니다.

0: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은 용의자들이 가게 이름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서울 근교 성남에 있는 중식당 시진핑에 괴한들이 침입해 가게 내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농약으로 보이는 물건을 식재료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방범 카메라의 영상 등을 통해 중국인 용의자 4명을 특정했으나 모두 사건 당일 비행기로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용의자들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같은 이름을 상호로 사용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식당에는 작년 여름쯤부터 항의 전화가 잇따랐고 가게 간판에 레커칠을 하는 등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게 주인은 한국 언론의 취재에서 중국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씨의 이름을 따서 우리도 중식당 중에서 톱이 되자는 의미에서 같은 이름을 사용해왔다며 향후는 가게명을 바꾸어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해 11월에 판매가 시작되는 올해 생산된 프랑스산 헤드와인 보졸레 누베오를 적재한 항공기가 28일 아침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의 폭염 영향으로 포도 수확 시기가 앞당겨져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도착했습니다.
0: KDDI와 일본 우편은 28일부터 이시카와현 수즈시에 있는 수즈 우체국 옥상에 드론 기지를 설치해 재해 시 피해 상황 파악 등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 실험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론에는 AI, 인공지능의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장애물을 피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으므로 재해 시 주변의 피해 상황을 파악해 우편물의 배송 경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통학로를 지키는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오는 10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강태윤, 차향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1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하루상하우스에서 탐과 미야, 가이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0: 그럼 제3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가 탐과 미아에게 말합니다.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0: 이번 토요일에 가이토하고 닌자 박물관에 가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0: 마이크 씨는 정말로 닌자를 좋아하는군요.
1: 마이크는 두 사람에게 가자고 권합니다.
2: 아이, 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네, 다 같이 가지 않을래요?
1: 미아는 아쉽다는 듯이
0: 토요일은 좀...
1: 탐도?
3: 私も授業があります.
0: 저도 수업이 있어요.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4: 残念.
0: 아쉽네.
4: 자,二人で行こう.
0: 그럼 둘이서 가자. 마이크와 가이토가 가려고 하는 닌자 박물관은 미에현에 있는 닌자 마을 이가우에노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닌자 주택을 견학하거나 닌자 쇼를 볼 수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아이, みんなで 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가지 않을래요?
2: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라는 뜻이죠.
5: 行きません은
0: 동사 가다,
5: 行く의
0: 정중한 부정형인데요.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를 붙이면 권하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라는 표현입니다. 동사 마스형의 마스를
5: 마생으로
0: 바꾸고 나서 까를 붙인 뒤에 어미를 올려서 발음하면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이 되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行きませんか?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7: いいですね。行きましょう。
0: 뜻을 확인할까요?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오늘 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5: 今晩은
0: 오늘 밤,
5: 一緒に는
0: 같이,
5: 고항은
0: 밥,
5: 고항を食べに行く라고
0: 하면 밥을 먹으러 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5: 行く,
0: 가다를
5: 行きませんか?로
0: 바꿔서 권하는 표현을 한 거죠.
7: いいですね. 行きましょう.
1: 좋아요. 갑시다.
5: いいですね.
0: 는 상대방에게 동의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5: 行きましょう.
0: 는
5: 行く
0: 의 마쇼형으로 여기에서는 권유를 받아들이는 대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마쇼는 제22과에서 사진을 찍읍시다. 샤싱오 도리마쇼처럼 상대방에게 권할 때 말하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마센까와 마쇼는 어떻게 다르죠?
0: 마쇼에는 상대방을 재촉하는 듯한 어감이 있는데요. 한편으로 마센까는 상대방의 형편을 듣고 나서 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정중한 표현이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연습해 볼까요? 다 함께 바비큐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다 함께는
5: みんなで입니다.
0: 바비큐를 하다는
5: 바베큐를 바베큐를
0: 동사
5: する의
0: 마스형은
5: します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8: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마이크가 권하는 것을 미아가 거절할 때 사용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원래는 좀이라는 뜻인데
5: ちょっと라고
0: 어미를 길고 약하게 발음하면 말하기 거북한 것을 말한다는 느낌이 돼 거절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5: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토요일은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죠.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土曜日はちょっと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あ、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9: 마이크도 一緒に 팝컬처.
1: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닌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죠.
0: 닌자는 적의 정보 수집이나 모략을 위한 활동이 주된 임무인데요. 닌자의 역사는 분명하지 않지만 15, 16세기 전국 시대를 중심으로 활약했습니다. 미에현의 이가류 닌자와 시가현의 고가류 닌자가 유명하죠.
1: 네, 얼굴까지 가린 독특한 복장을 하죠.
0: 네, 그런데 실제로 적지에 침입할 때는 상인이나 승려, 유랑 예능인처럼 변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1: 네, 마법 같은 둔갑술도 사용했죠.
0: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둔갑술은 픽션도 많지만 실제로 하던 것도 있다고 해요. 슈리켄, 수리검이나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발소리를 죽이고 걷는다거나 화약을 폭발시켜 자취를 감추는 술법 같은 것이 유명합니다. 때로는 심리학 등도 응용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능 집단으로 무장들이 유용하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태는 지금도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서 그런 점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1: 네, 점점 더 닌자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꼭 들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의 경제무역 분야의 협의 내용을 발표하고 무역 마찰의 휴전 기한을 2개월간 연장할 것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이 이미 발표한 방침을 중국 측도 확인한 모양새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미국과의 경제무역 분야의 협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11월 10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무역 마찰의 휴전 기한을 내년 1월 10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연말에 걸쳐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국은 각각 300억 달러, 일본엔으로 4조 7천억 엔에 상당하는 제품의 관세를 인하하고 각각 약 90% 제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라고 불리는 무역상의 우대 조치를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편 USTR, 미국 무역대표부는 27일 무역위원회 운영 방법 등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책임자는 미국 측에서 베선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가 맡으며 관세 인하 등을 검토합니다. 또 관세 인하 후보에 오른 품목 리스트를 공표했는데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는 농산품과 의료기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에는 소형 가전과 완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과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호혜적인 무역을 추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인텔리전스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전문가 회의가 첫 회의를 열어 다카이치 수상은 정보 수집 분석 활동의 지침이 되는 국가 정보 전략을 처음으로 책정할 방침을 밝히고 필요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7월에 국가정보국을 설치한 데 이어 인텔리전스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설치했고 28일 오후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전문가 회의는 첨단 기술이나 법률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수장으로는 경제안보에 정통한 도쿄대학의 와타나베 토시야 명예교수가 취임했습니다. 회의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에서도 외국의 정보기관원이 연관된 첨단 기술의 유출과 여론을 유도하려는 가짜정보 확산 위협이 커지고 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정보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부당한 간섭에 대한 방지책 강화와 대외정보 기능 충실화를 더욱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정보활동의 중장기적인 추진 방책을 국가정보 전략으로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필요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국가정보 전략 내용과 함께 외국으로부터의 공작 활동에 대처하는 이른바 스파이크 방지 관련 법안의 방향성, 해외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실시하는 대외정보청 창설의 필요성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0: 지난 8월 도쿄 23구 단신 가구용 임대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가 약 11만 4,300엔으로 집계돼 전달을 약간 웃돌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앳홈은 등록된 임대 매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 13곳 지구의 임대료를 매월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쿄 23구 임대아파트의 8월 평균 임대료는 30제곱미터 이하 단신 가구용이 11만 4,339엔으로 집계돼 전달보다 192엔 상승해 6월 이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료 상승을 견인해온 지오다구와 미나토구 등 도심부의 고액 매물은 줄어들었지만 그 이외 지역의 임대료가 상승해 23구의 평균을 끌어올린 모양새입니다. 조사한 회사는 도쿄에서는 도심부에서는 부동산 매물이 줄어들어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변 지역에서 임대료가 상승해 평균 임대료를 끌어올리는 구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1: 7월에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에서 외국 출신자 등이 주최한 자선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 콘서트는 오카야마 현내에 사는 외국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개최했으며 중국과 필리핀 등 각국 출신자와 외국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19종류의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콘서트에서 한국의 무용을 가르치는 단체는 구마모토 지진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승무라는 전통 무용을 선보였습니다. 또 어머니가 몽골 출신인 중등교육학교의 여학생이 민족악기인 마두금을 연주했고 구라시키시의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악기 연주와 전통무용 등을 선보였습니다. 콘서트장에는 구마모토 지진의 이재민을 위한 모금함이 설치됐으며 모인 금액은 일본 적십자사를 통해 이재민 지원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마두금을 연주한 여학생은 누군가를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연주했다. 음악은 매우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재즈에 그 힘이 닿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한국에 있는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을 상호로 쓰는 시진핑이라는 중식당이 습격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용의자로 특정한 중국인 4명이 이미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은 용의자들이 가게 이름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서울 근교 성남에 있는 중식당 시진핑에 괴한들이 침입해 가게 내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농약으로 보이는 물건을 식재료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방범 카메라의 영상 등을 통해 중국인 용의자 4명을 특정했으나 모두 사건 당일 비행기로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용의자들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같은 이름을 상호로 사용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식당에는 작년 여름쯤부터 항의 전화가 잇따랐고 가게 간판에 레커칠을 하는 등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게 주인은 한국 언론의 취재에서 중국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씨의 이름을 따서 우리도 중식당 중에서 톱이 되자는 의미에서 같은 이름을 사용해왔다며 향후는 가게명을 바꾸어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해 11월에 판매가 시작되는 올해 생산된 프랑스산 헤드와인 보졸레 누베오를 적재한 항공기가 28일 아침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의 폭염 영향으로 포도 수확 시기가 앞당겨져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도착했습니다.
0: KDDI와 일본 우편은 28일부터 이시카와현 스즈시에 있는 스즈 우체국 옥상에 드론 기지를 설치해 재해 시 피해 상황 파악 등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 실험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론에는 AI, 인공지능의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장애물을 피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으므로 재해 시 주변의 피해 상황을 파악해 우편물의 배송 경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통학로를 지키는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오는 10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강태윤,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1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하루상하우스에서 탐과 미야, 가이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0: 그럼 제3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가 탐과 미아에게 말합니다.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0: 이번 토요일에 가이토하고 닌자 박물관에 가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0: 마이크 씨는 정말로 닌자를 좋아하는군요.
1: 마이크는 두 사람에게 가자고 권합니다.
2: 아이, 민나데 이쇼니 이키마센까?
0: 네, 다 같이 가지 않을래요?
1: 미아는 아쉽다는 듯이
0: 토요일은 좀
1: 탐도
3: 와타시모 주교가 아리마스.
0: 저도 수업이 있어요.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4: 잔네.
0: 아쉽네.
4: 자, 2人で 이코.
0: 그럼 둘이서 가자. 마이크와 가이토가 가려고 하는 닌자 박물관은 미에현에 있는 닌자 마을 이가우에노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닌자 주택을 견학하거나 닌자 쇼를 볼 수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아이, 민나데 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가지 않을래요?
2: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라는 뜻이죠.
5: 行きません은
0: 동사 가다,
5: 行く의
0: 정중한 부정형인데요.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를 붙이면 권하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라는 표현입니다. 동사 마스형의 마스를
5: 마생으로
0: 바꾸고 나서 까를 붙인 뒤에 어미를 올려서 발음하면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이 되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行きませんか?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晩,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7: いいですね。行きましょう。

0: この放送は NHK ワールド国際放送ラジオ日本です。東京からお送りします。
1: This is NHK World, Radio Japan, Tokyo.
2: 여기는 NHK World Japan Korean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의 경제무역 분야의 협의 내용을 발표하고 무역 마찰의 휴전 기한을 2개월간 연장할 것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이 이미 발표한 방침을 중국 측도 확인한 모양새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미국과의 경제무역 분야의 협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11월 10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무역 마찰의 휴전 기한을 내년 1월 10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연말에 걸쳐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국은 각각 300억 달러, 일본엔으로 4조 7천억 엔에 상당하는 제품의 관세를 인하하고 각각 약 90% 제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라고 불리는 무역상의 우대 조치를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편 USTR, 미국 무역대표부는 27일 무역위원회 운영 방법 등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책임자는 미국 측에서 베센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가 맡으며 관세 인하 등을 검토합니다. 또 관세 인하 후보에 오른 품목 리스트를 공표했는데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는 농산품과 의료기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에는 소형 가전과 완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과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호혜적인 무역을 추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인텔리전스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전문가 회의가 첫 회의를 열어 다카이치 수상은 정보 수집 분석 활동의 지침이 되는 국가 정보 전략을 처음으로 책정할 방침을 밝히고 필요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7월에 국가정보국을 설치한 데 이어 인텔리전스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설치했고 28일 오후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전문가 회의는 첨단 기술이나 법률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수장으로는 경제안보에 정통한 도쿄대학의 와타나베 토시야 명예교수가 취임했습니다. 회의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에서도 외국의 정보기관원이 연관된 첨단 기술의 유출과 여론을 유도하려는 가짜정보 확산 위협이 커지고 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정보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부당한 간섭에 대한 방지책 강화와 대외정보 기능 충실화를 더욱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정보활동의 중장기적인 추진 방책을 국가정보 전략으로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필요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국가정보 전략 내용과 함께 외국으로부터의 공작 활동에 대처하는 이른바 스파이 방지 관련 법안의 방향성, 해외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실시하는 대외정보청 창설의 필요성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0: 지난 8월 도쿄 23구 단신 가구용 임대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가 약 11만 4,300엔으로 집계돼 전달을 약간 웃돌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앳홈은 등록된 임대 매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 13곳 지구의 임대료를 매월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쿄 23구 임대아파트의 8월 평균 임대료는 30제곱미터 이하 단신 가구용이 11만 4,339엔으로 집계돼 전달보다 192엔 상승해 6월 이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료 상승을 견인해온 지오다구와 미나토구 등 도심부의 고액 매물은 줄어들었지만 그 이외 지역의 임대료가 상승해 23구의 평균을 끌어올린 모양새입니다. 조사한 회사는 도쿄에서는 도심부에서는 부동산 매물이 줄어들어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변 지역에서 임대료가 상승해 평균 임대료를 끌어올리는 구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1: 7월에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에서 외국 출신자 등이 주최한 자선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 콘서트는 오카야마 현내에 사는 외국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개최했으며 중국과 필리핀 등 각국 출신자와 외국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19종류의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콘서트에서 한국의 무용을 가르치는 단체는 구마모토 지진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승무라는 전통 무용을 선보였습니다. 또 어머니가 몽골 출신인 중등교육학교의 여학생이 민족악기인 마두금을 연주했고 구라시키시의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악기 연주와 전통 무용 등을 선보였습니다. 콘서트장에는 구마모토 지진의 이재민을 위한 모금함이 설치됐으며 모인 금액은 일본 적십자사를 통해 이재민 지원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마두금을 연주한 여학생은 누군가를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연주했다. 음악은 매우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재즈에 그 힘이 닿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한국에 있는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을 상호로 쓰는 시진핑이라는 중식당이 습격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용의자로 특정한 중국인 4명이 이미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은 용의자들이 가게 이름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서울 근교 성남에 있는 중식당 시진핑에 괴한들이 침입해 가게 내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농약으로 보이는 물건을 식재료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방범 카메라의 영상 등을 통해 중국인 용의자 4명을 특정했으나 모두 사건 당일 비행기로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용의자들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같은 이름을 상호로 사용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식당에는 작년 여름쯤부터 항의 전화가 잇따랐고 가게 간판에 레커칠을 하는 등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게 주인은 한국 언론의 취재에서 중국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씨의 이름을 따서 우리도 중식당 중에서 톱이 되자는 의미에서 같은 이름을 사용해왔다며 향후는 가게명을 바꾸어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해 11월에 판매가 시작되는 올해 생산된 프랑스산 헤드와인 보졸레 누베오를 적재한 항공기가 28일 아침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의 폭염 영향으로 포도 수확 시기가 앞당겨져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도착했습니다.
0: KDDI와 일본 우편은 28일부터 이시카와현 스즈시에 있는 스즈 우체국 옥상에 드론 기지를 설치해 재해 시 피해 상황 파악 등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 실험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론에는 AI, 인공지능의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장애물을 피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으므로 재해 시 주변의 피해 상황을 파악해 우편물의 배송 경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통학로를 지키는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오는 10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강태윤,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1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하루상하우스에서 탐과 미야, 가이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0: 그럼 제3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가 탐과 미아에게 말합니다.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0: 이번 토요일에 가이토하고 닌자 박물관에 가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0: 마이크 씨는 정말로 닌자를 좋아하는군요.
1: 마이크는 두 사람에게 가자고 권합니다.
2: 아이, 민나데,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네, 다 같이 가지 않을래요?
1: 미아는 아쉽다는 듯이
3: 아, 土曜日はちょっと
0: 아, 토요일은 좀
1: 탐도
3: 私も授業があります.
0: 저도 수업이 있어요.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4: 残念.
0: 아쉽네.
4: 자,二人で行こう.
0: 그럼 둘이서 가자. 마이크와 가이토가 가려고 하는 닌자 박물관은 미에현에 있는 닌자 마을 이가우에노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닌자 주택을 견학하거나 닌자 쇼를 볼 수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아이, 민나데 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아, 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 じゃあ、二人で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가지 않을래요?
2: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라는 뜻이죠.
5: 行きません은
0: 동사 가다,
5: 行く의
0: 정중한 부정형인데요.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를 붙이면 권하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라는 표현입니다. 동사 마스형의 마스를 마생으로 바꾸고 나서 까를 붙인 뒤에 어미를 올려서 발음하면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이 되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行きませんか?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7: いいですね。行きましょう。
0: 뜻을 확인할까요?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오늘 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5: 今晩은
0: 오늘 밤,
5: 一緒に는
0: 같이,
5: 고항은
0: 밥,
5: 고항を食べに行く라고
0: 하면 밥을 먹으러 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5: 行く,
0: 가다를
5: 行きませんか?로
0: 바꿔서 권하는 표현을 한 거죠.
7: いいですね。行きましょう。
1: 좋아요. 갑시다.
5: いいですね。
0: 는 상대방에게 동의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5: 行きましょう는 行く
0: 에 마쇼형으로 여기에서는 권유를 받아들이는 대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마쇼는 제22과에서 사진을 찍읍시다. 샤싱오 도리마쇼처럼 상대방에게 권할 때 말하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마센까와 마쇼는 어떻게 다르죠?
0: 마쇼에는 상대방을 재촉하는 듯한 어감이 있는데요. 한편으로 마센까는 상대방의 형편을 듣고 나서 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정중한 표현이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3: 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연습해 볼까요? 다 함께 바비큐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다 함께는
3: 민나데
0: 입니다. 바비큐를 하다는
3: 바베큐를 する 바베큐를 する
0: 동사
3: する의
0: 마스형은
3: します します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4: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마이크가 권하는 것을 미아가 거절할 때 사용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원래는 좀이라는 뜻인데
3: ちょっと라고
0: 어미를 길고 약하게 발음하면 말하기 거북한 것을 말한다는 느낌이 돼 거절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3: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토요일은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죠.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3: 土曜日はちょっと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6: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6: あ、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2: 마이크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1: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닌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죠.
0: 닌자는 적의 정보 수집이나 모략을 위한 활동이 주된 임무인데요. 닌자의 역사는 분명하지 않지만 15, 16세기 전국시대를 중심으로 활약했습니다. 미에현의 이가류 닌자와 시가현의 고가류 닌자가 유명하죠.
1: 네, 얼굴까지 가린 독특한 복장을 하죠.
0: 네, 그런데 실제로 적지에 침입할 때는 상인이나 승려, 유랑 예능인처럼 변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1: 네, 마법 같은 둔갑술도 사용했죠.
0: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둔갑술은 픽션도 많지만 실제로 하던 것도 있다고 해요. 슈리켄, 수리검이나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발소리를 죽이고 걷는다거나 화약을 폭발시켜 자취를 감추는 술법 같은 것이 유명합니다. 때로는 심리학 등도 응용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능 집단으로 무장들이 유용하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태는 지금도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서 그런 점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1: 네, 점점 더 닌자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꼭 들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의 경제무역 분야의 협의 내용을 발표하고 무역 마찰의 휴전 기한을 2개월간 연장할 것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이 이미 발표한 방침을 중국 측도 확인한 모양새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미국과의 경제무역 분야의 협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11월 10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무역 마찰의 휴전 기한을 내년 1월 10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연말에 걸쳐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국은 각각 300억 달러, 일본엔으로 4조 7천억 엔에 상당하는 제품의 관세를 인하하고 각각 약 90% 제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라고 불리는 무역상의 우대 조치를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편 USTR, 미국 무역대표부는 27일 무역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책임자는 미국 측에서 베센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가 맡으며 관세 인하 등을 검토합니다. 또 관세 인하 후보에 오른 품목 리스트를 공표했는데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는 농산품과 의료기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에는 소형 가전과 완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과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호혜적인 무역을 추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인텔리전스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전문가 회의가 첫 회의를 열어 다카이치 수상은 정보 수집 분석 활동의 지침이 되는 국가 정보 전략을 처음으로 책정할 방침을 밝히고 필요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7월에 국가정보국을 설치한 데 이어 인텔리전스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설치했고 28일 오후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전문가 회의는 첨단 기술이나 법률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수장으로는 경제안보에 정통한 도쿄대학의 와타나베 토시야 명예교수가 취임했습니다. 회의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에서도 외국의 정보기관원이 연관된 첨단 기술의 유출과 여론을 유도하려는 가짜정보 확산 위협이 커지고 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정보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부당한 간섭에 대한 방지책 강화와 대외정보 기능 충실화를 더욱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정보활동의 중장기적인 추진 방책을 국가정보 전략으로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필요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국가정보 전략 내용과 함께 외국으로부터의 공작 활동에 대처하는 이른바 스파이크 방지 관련 법안의 방향성, 해외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실시하는 대외정보청 창설의 필요성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0: 지난 8월 도쿄 23구 단신 가구용 임대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가 약 11만 4,300엔으로 집계돼 전달을 약간 웃돌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앳홈은 등록된 임대 매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 13곳 지구의 임대료를 매월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쿄 23구 임대아파트의 8월 평균 임대료는 30제곱미터 이하 단신 가구용이 11만 4,339엔으로 집계돼 전달보다 192엔 상승해 6월 이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료 상승을 견인해온 지오다구와 미나토구 등 도심부의 고액 매물은 줄어들었지만 그 이외 지역의 임대료가 상승해 23구의 평균을 끌어올린 모양새입니다. 조사한 회사는 도쿄에서는 도심부에서는 부동산 매물이 줄어들어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변 지역에서 임대료가 상승해 평균 임대료를 끌어올리는 구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1: 7월에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에서 외국 출신자 등이 주최한 자선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 콘서트는 오카야마 현내에 사는 외국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개최했으며 중국과 필리핀 등 각국 출신자와 외국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19종류의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콘서트에서 한국의 무용을 가르치는 단체는 구마모토 지진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승무라는 전통 무용을 선보였습니다. 또 어머니가 몽골 출신인 중등교육학교의 여학생이 민족악기인 마두금을 연주했고 구라시키시의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악기 연주와 전통 무용 등을 선보였습니다. 콘서트장에는 구마모토 지진의 이재민을 위한 모금함이 설치됐으며 모인 금액은 일본 적십자사를 통해 이재민 지원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마두금을 연주한 여학생은 누군가를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연주했다. 음악은 매우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재즈에 그 힘이 닿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한국에 있는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을 상호로 쓰는 시진핑이라는 중식당이 습격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용의자로 특정한 중국인 4명이 이미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은 용의자들이 가게 이름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서울 근교 성남에 있는 중식당 시진핑에 괴한들이 침입해 가게 내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농약으로 보이는 물건을 식재료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방범 카메라의 영상 등을 통해 중국인 용의자 4명을 특정했으나 모두 사건 당일 비행기로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용의자들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같은 이름을 상호로 사용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식당에는 작년 여름쯤부터 항의 전화가 잇따랐고 가게 간판에 레커칠을 하는 등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게 주인은 한국 언론의 취재에서 중국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씨의 이름을 따서 우리도 중식당 중에서 톱이 되자는 의미에서 같은 이름을 사용해왔다며 향후는 가게명을 바꾸어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해 11월에 판매가 시작되는 올해 생산된 프랑스산 헤드와인 보졸레 누베오를 적재한 항공기가 28일 아침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의 폭염 영향으로 포도 수확 시기가 앞당겨져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도착했습니다.
0: KDDI와 일본 우편은 28일부터 이시카와현 스즈시에 있는 스즈 우체국 옥상에 드론 기지를 설치해 재해 시 피해 상황 파악 등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 실험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론에는 AI, 인공지능의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장애물을 피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으므로 재해 시 주변의 피해 상황을 파악해 우편물의 배송 경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통학로를 지키는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오는 10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강태윤,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1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하루상하우스에서 탐과 미야, 가이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0: 그럼 제3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가 탐과 미아에게 말합니다.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0: 이번 토요일에 가이토하고 닌자 박물관에 가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0: 마이크 씨는 정말로 닌자를 좋아하는군요.
1: 마이크는 두 사람에게 가자고 권합니다.
2: 아이, 민나데,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네, 다 같이 가지 않을래요?
1: 미아는 아쉽다는 듯이
0: 토요일은 좀
1: 탐도
3: 私も授業があります.
0: 저도 수업이 있어요.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4: 残念.
0: 아쉽네.
4: 자,二人で行こう.
0: 그럼 둘이서 가자. 마이크와 가이토가 가려고 하는 닌자 박물관은 미에현에 있는 닌자 마을 이가우에노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닌자 주택을 견학하거나 닌자 쇼를 볼 수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 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가지 않을래요?
2: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라는 뜻이죠.
5: 行きません은
0: 동사 가다,
5: 行く의
0: 정중한 부정형인데요.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를 붙이면 권하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라는 표현입니다. 동사 마스형의 마스를 마생으로 바꾸고 나서 까를 붙인 뒤에 어미를 올려서 발음하면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이 되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行きませんか?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7: いいですね。行きましょう。
0: 뜻을 확인할까요?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오늘 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5: 今晩은
0: 오늘 밤,
5: 一緒に는
0: 같이,
5: 고항은
0: 밥,
5: 고항を食べに行く라고
0: 하면 밥을 먹으러 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5: 行く,
0: 가다를
5: 行きませんか?로
0: 바꿔서 권하는 표현을 한 거죠.
7: いいですね. 行きましょう.
1: 좋아요. 갑시다.
5: いいですね.
0: 는 상대방에게 동의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5: 行きましょう는 行く
0: 에 마쇼형으로 여기에서는 권유를 받아들이는 대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마쇼는 제22과에서 사진을 찍읍시다. 샤싱오 도리마쇼처럼 상대방에게 권할 때 말하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마센까와 마쇼는 어떻게 다르죠?
0: 마쇼에는 상대방을 재촉하는 듯한 어감이 있는데요. 한편으로 마센까는 상대방의 형편을 듣고 나서 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정중한 표현이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연습해 볼까요? 다 함께 바비큐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다 함께는
5: 민나데
0: 입니다. 바비큐를 하다는
5: 바베큐를 する 바베큐를 する
0: 동사
5: する
0: 의 마스형은
5: します します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8: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마이크가 권하는 것을 미아가 거절할 때 사용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원래는 좀이라는 뜻인데
5: ちょっと라고
0: 어미를 길고 약하게 발음하면 말하기 거북한 것을 말한다는 느낌이 돼 거절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5: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토요일은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죠.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土曜日はちょっと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6: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6: あ、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9: 마이크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1: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닌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죠.
0: 닌자는 적의 정보 수집이나 모략을 위한 활동이 주된 임무인데요. 닌자의 역사는 분명하지 않지만 15, 16세기 전국시대를 중심으로 활약했습니다. 미에현의 이가류 닌자와 시가현의 고가류 닌자가 유명하죠.
1: 네, 얼굴까지 가린 독특한 복장을 하죠.
0: 네, 그런데 실제로 적지에 침입할 때는 상인이나 승려, 유랑 예능인처럼 변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1: 네, 마법 같은 둔갑술도 사용했죠.
0: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둔갑술은 픽션도 많지만 실제로 하던 것도 있다고 해요. 슈리켄, 수리검이나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발소리를 죽이고 걷는다거나 화약을 폭발시켜 자취를 감추는 술법 같은 것이 유명합니다. 때로는 심리학 등도 응용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능 집단으로 무장들이 유용하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태는 지금도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서 그런 점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1: 네, 점점 더 닌자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꼭 들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의 경제무역 분야의 협의 내용을 발표하고 무역 마찰의 휴전 기한을 2개월간 연장할 것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이 이미 발표한 방침을 중국 측도 확인한 모양새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미국과의 경제무역 분야의 협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11월 10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무역 마찰의 휴전 기한을 내년 1월 10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연말에 걸쳐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국은 각각 300억 달러, 일본엔으로 4조 7천억 엔에 상당하는 제품의 관세를 인하하고 각각 약 90% 제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라고 불리는 무역상의 우대 조치를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편 USTR, 미국 무역대표부는 27일 무역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책임자는 미국 측에서 베센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가 맡으며 관세 인하 등을 검토합니다. 또 관세 인하 후보에 오른 품목 리스트를 공표했는데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는 농산품과 의료기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에는 소형 가전과 완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과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호혜적인 무역을 추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인텔리전스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전문가 회의가 첫 회의를 열어 다카이치 수상은 정보 수집 분석 활동의 지침이 되는 국가 정보 전략을 처음으로 책정할 방침을 밝히고 필요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7월에 국가정보국을 설치한 데 이어 인텔리전스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설치했고 28일 오후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전문가 회의는 첨단 기술이나 법률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수장으로는 경제안보에 정통한 도쿄대학의 와타나베 토시야 명예교수가 취임했습니다. 회의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에서도 외국의 정보기관원이 연관된 첨단 기술의 유출과 여론을 유도하려는 가짜정보 확산 위협이 커지고 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정보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부당한 간섭에 대한 방지책 강화와 대외정보 기능 충실화를 더욱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정보활동의 중장기적인 추진 방책을 국가정보 전략으로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필요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국가정보 전략 내용과 함께 외국으로부터의 공작 활동에 대처하는 이른바 스파이크 방지 관련 법안의 방향성, 해외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실시하는 대외정보청 창설의 필요성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0: 지난 8월 도쿄 23구 단신 가구용 임대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가 약 11만 4,300엔으로 집계돼 전달을 약간 웃돌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앳홈은 등록된 임대 매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 13곳 지구의 임대료를 매월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쿄 23구 임대 아파트의 8월 평균 임대료는 30제곱미터 이하 단신 가구용이 11만 4,339엔으로 집계돼 전달보다 192엔 상승해 6월 이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료 상승을 견인해온 지오다구와 미나토구 등 도심부의 고액 매물은 줄어들었지만 그 이외 지역의 임대료가 상승해 23구의 평균을 끌어올린 모양새입니다. 조사한 회사는 도쿄에서는 도심부에서는 부동산 매물이 줄어들어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변 지역에서 임대료가 상승해 평균 임대료를 끌어올리는 구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1: 7월에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에서 외국 출신자 등이 주최한 자선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 콘서트는 오카야마 현내에 사는 외국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개최했으며 중국과 필리핀 등 각국 출신자와 외국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19종류의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콘서트에서 한국의 무용을 가르치는 단체는 구마모토 지진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승무라는 전통 무용을 선보였습니다. 또 어머니가 몽골 출신인 중등교육학교의 여학생이 민족악기인 마두금을 연주했고 구라시키시의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악기 연주와 전통 무용 등을 선보였습니다. 콘서트장에는 구마모토 지진의 이재민을 위한 모금함이 설치됐으며 모인 금액은 일본 적십자사를 통해 이재민 지원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마두금을 연주한 여학생은 누군가를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연주했다. 음악은 매우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재즈에 그 힘이 닿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한국에 있는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을 상호로 쓰는 시진핑이라는 중식당이 습격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용의자로 특정한 중국인 4명이 이미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은 용의자들이 가게 이름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서울 근교 성남에 있는 중식당 시진핑에 괴한들이 침입해 가게 내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농약으로 보이는 물건을 식재료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방범 카메라의 영상 등을 통해 중국인 용의자 4명을 특정했으나 모두 사건 당일 비행기로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용의자들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같은 이름을 상호로 사용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식당에는 작년 여름쯤부터 항의 전화가 잇따랐고 가게 간판에 레커칠을 하는 등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게 주인은 한국 언론의 취재에서 중국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씨의 이름을 따서 우리도 중식당 중에서 톱이 되자는 의미에서 같은 이름을 사용해왔다며 향후는 가게명을 바꾸어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해 11월에 판매가 시작되는 올해 생산된 프랑스산 헤드와인 보졸레 누베오를 적재한 항공기가 28일 아침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의 폭염 영향으로 포도 수확 시기가 앞당겨져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도착했습니다.
0: KDDI와 일본 우편은 28일부터 이시카와현 스즈시에 있는 스즈 우체국 옥상에 드론 기지를 설치해 재해 시 피해 상황 파악 등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 실험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론에는 AI, 인공지능의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장애물을 피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으므로 재해 시 주변의 피해 상황을 파악해 우편물의 배송 경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통학로를 지키는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오는 10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강태윤,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1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하루상 하우스에서 탐과 미야, 가이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0: 그럼 제3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가 탐과 미아에게 말합니다.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0: 이번 토요일에 가이토하고 닌자 박물관에 가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0: 마이크 씨는 정말로 닌자를 좋아하는군요.
1: 마이크는 두 사람에게 가자고 권합니다.
2: 아이, 민나데,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네, 다 같이 가지 않을래요?
1: 미아는 아쉽다는 듯이
0: 토요일은 좀
1: 탐도
3: 私も授業があります.
0: 저도 수업이 있어요.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4: 残念.
0: 아쉽네.
4: 자,二人で行こう.
0: 그럼 둘이서 가자. 마이크와 가이토가 가려고 하는 닌자 박물관은 미에현에 있는 닌자 마을 이가우에노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닌자 주택을 견학하거나 닌자 쇼를 볼 수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 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가지 않을래요?
2: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라는 뜻이죠.
5: 行きません은
0: 동사 가다,
5: 行く의
0: 정중한 부정형인데요.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를 붙이면 권하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라는 표현입니다. 동사 마스형의 마스를
5: 마생으로
0: 바꾸고 나서 까를 붙인 뒤에 어미를 올려서 발음하면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이 되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行きませんか?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7: いいですね。行きましょう。
0: 뜻을 확인할까요?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오늘 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5: 今晩은
0: 오늘 밤,
5: 一緒に는
0: 같이,
5: 고항은
0: 밥,
5: 고항を食べに行く라고
0: 하면 밥을 먹으러 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5: 行く,
0: 가다를
5: 行きませんか?로
0: 바꿔서 권하는 표현을 한 거죠.
7: いいですね. 行きましょう.
1: 좋아요. 갑시다.
5: いいですね.
0: 는 상대방에게 동의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5: 行きましょう는 行く
0: 에 마쇼 형으로 여기에서는 권유를 받아들이는 대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마쇼는 제22과에서 사진을 찍읍시다. 샤싱오 도리마쇼처럼 상대방에게 권할 때 말하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마센까와 마쇼는 어떻게 다르죠?
0: 마쇼에는 상대방을 재촉하는 듯한 어감이 있는데요. 한편으로 마센까는 상대방의 형편을 듣고 나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정부는 미국과의 경제무역 분야의 협의 내용을 발표하고 무역 마찰의 휴전 기한을 2개월간 연장할 것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이 이미 발표한 방침을 중국 측도 확인한 모양새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미국과의 경제무역 분야의 협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11월 10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무역 마찰의 휴전 기한을 내년 1월 10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연말에 걸쳐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국은 각각 300억 달러, 일본엔으로 4조 7천억 엔에 상당하는 제품의 관세를 인하하고 각각 약 90% 제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라고 불리는 무역상의 우대 조치를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편 USTR, 미국 무역대표부는 27일 무역위원회 운영 방법 등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책임자는 미국 측에서 베센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가 맡으며 관세 인하 등을 검토합니다. 또 관세 인하 후보에 오른 품목 리스트를 공표했는데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는 농산품과 의료기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에는 소형 가전과 완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과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호혜적인 무역을 추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인텔리전스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전문가 회의가 첫 회의를 열어 다카이치 수상은 정보 수집 분석 활동의 지침이 되는 국가 정보 전략을 처음으로 책정할 방침을 밝히고 필요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7월에 국가정보국을 설치한 데 이어 인텔리전스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설치했고 28일 오후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전문가 회의는 첨단 기술이나 법률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수장으로는 경제안보에 정통한 도쿄대학의 와타나베 토시야 명예교수가 취임했습니다. 회의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에서도 외국의 정보기관원이 연관된 첨단 기술의 유출과 여론을 유도하려는 가짜정보 확산 위협이 커지고 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정보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부당한 간섭에 대한 방지책 강화와 대외정보 기능 충실화를 더욱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정보활동의 중장기적인 추진 방책을 국가정보 전략으로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필요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국가정보 전략 내용과 함께 외국으로부터의 공작 활동에 대처하는 이른바 스파이 방지 관련 법안의 방향성, 해외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실시하는 대외정보청 창설의 필요성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0: 지난 8월 도쿄 23구 단신 가구용 임대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가 약 11만 4,300엔으로 집계돼 전달을 약간 웃돌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앳홈은 등록된 임대 매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 13곳 지구의 임대료를 매월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쿄 23구 임대아파트의 8월 평균 임대료는 30제곱미터 이하 단신 가구용이 11만 4,339엔으로 집계돼 전달보다 192엔 상승해 6월 이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료 상승을 견인해온 지오다구와 미나토구 등 도심부의 고액 매물은 줄어들었지만 그 이외 지역의 임대료가 상승해 23구의 평균을 끌어올린 모양새입니다. 조사한 회사는 도쿄에서는 도심부에서는 부동산 매물이 줄어들어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변 지역에서 임대료가 상승해 평균 임대료를 끌어올리는 구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1: 7월에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에서 외국 출신자 등이 주최한 자선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 콘서트는 오카야마 현내에 사는 외국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개최했으며 중국과 필리핀 등 각국 출신자와 외국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19종류의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콘서트에서 한국의 무용을 가르치는 단체는 구마모토 지진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승무라는 전통 무용을 선보였습니다. 또 어머니가 몽골 출신인 중등교육학교의 여학생이 민족악기인 마두금을 연주했고 구라시키시의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악기 연주와 전통 무용 등을 선보였습니다. 콘서트장에는 구마모토 지진의 이재민을 위한 모금함이 설치됐으며 모인 금액은 일본 적십자사를 통해 이재민 지원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마두금을 연주한 여학생은 누군가를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연주했다. 음악은 매우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재즈에 그 힘이 닿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한국에 있는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을 상호로 쓰는 시진핑이라는 중식당이 습격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용의자로 특정한 중국인 4명이 이미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은 용의자들이 가게 이름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서울 근교 성남에 있는 중식당 시진핑에 괴한들이 침입해 가게 내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농약으로 보이는 물건을 식재료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방범 카메라의 영상 등을 통해 중국인 용의자 4명을 특정했으나 모두 사건 당일 비행기로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용의자들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같은 이름을 상호로 사용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식당에는 작년 여름쯤부터 항의 전화가 잇따랐고 가게 간판에 레커칠을 하는 등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게 주인은 한국 언론의 취재에서 중국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씨의 이름을 따서 우리도 중식당 중에서 톱이 되자는 의미에서 같은 이름을 사용해왔다며 향후는 가게명을 바꾸어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해 11월에 판매가 시작되는 올해 생산된 프랑스산 헤드와인 보졸레 누베오를 적재한 항공기가 28일 아침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의 폭염 영향으로 포도 수확 시기가 앞당겨져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도착했습니다.
0: KDDI와 일본 우편은 28일부터 이시카와현 스즈시에 있는 스즈 우체국 옥상에 드론 기지를 설치해 재해 시 피해 상황 파악 등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 실험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론에는 AI, 인공지능의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장애물을 피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으므로 재해 시 주변의 피해 상황을 파악해 우편물의 배송 경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통학로를 지키는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오는 10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강태윤,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1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하루상하우스에서 탐과 미야, 가이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0: 그럼 제3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가 탐과 미아에게 말합니다.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0: 이번 토요일에 가이토하고 닌자 박물관에 가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0: 마이크 씨는 정말로 닌자를 좋아하는군요.
1: 마이크는 두 사람에게 가자고 권합니다.
2: 아이, 민나데,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네, 다 같이 가지 않을래요?
1: 미아는 아쉽다는 듯이
3: 토요일은 좀...
1: 탐도?
3: 私も授業があります.
0: 저도 수업이 있어요.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4: 残念.
0: 아쉽네.
4: 자,二人で行こう.
0: 그럼 둘이서 가자. 마이크와 가이토가 가려고 하는 닌자 박물관은 미에현에 있는 닌자 마을 이가우에노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닌자 주택을 견학하거나 닌자 쇼를 볼 수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아이, 민나데 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 じゃあ、二人で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가지 않을래요?
2: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라는 뜻이죠.
5: 行きません은
0: 동사 가다,
5: 行く의
0: 정중한 부정형인데요.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를 붙이면 권하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라는 표현입니다. 동사 마스형의 마스를
5: 마생으로
0: 바꾸고 나서 까를 붙인 뒤에 어미를 올려서 발음하면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이 되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行きませんか?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7: いいですね。行きましょう。
0: 뜻을 확인할까요?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오늘 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5: 今晩은
0: 오늘 밤,
5: 一緒に는
0: 같이,
5: 고항은
0: 밥,
5: 고항を食べに行く라고
0: 하면 밥을 먹으러 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5: 行く,
0: 가다를
5: 行きませんか?로
0: 바꿔서 권하는 표현을 한 거죠.
7: いいですね。行きましょう。
1: 좋아요. 갑시다.
5: いいですね。
0: 는 상대방에게 동의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5: 行きましょう.
0: 는
5: 行く
0: 의 마쇼형으로 여기에서는 권유를 받아들이는 대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마쇼는 제22과에서 사진을 찍읍시다. 샤싱오 도리마쇼처럼 상대방에게 권할 때 말하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마센까와 마쇼는 어떻게 다르죠?
0: 마쇼에는 상대방을 재촉하는 듯한 어감이 있는데요. 한편으로 마센까는 상대방의 형편을 듣고 나서 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정중한 표현이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연습해 볼까요? 다 함께 바비큐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다 함께는
5: 민나데
0: 입니다. 바비큐를 하다는
5: 바베큐를 바베큐를
0: 동사
5: する의
0: 마스형은
5: します します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4: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마이크가 권하는 것을 미아가 거절할 때 사용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원래는 좀이라는 뜻인데
5: ちょっと라고
0: 어미를 길고 약하게 발음하면 말하기 거북한 것을 말한다는 느낌이 돼 거절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5: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토요일은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죠.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토요일은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 토요일, 카이토と 닌자 박물관에 行きます.
3: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あ、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2: マイク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1: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닌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죠.
0: 닌자는 적의 정보 수집이나 모략을 위한 활동이 주된 임무인데요. 닌자의 역사는 분명하지 않지만 15, 16세기 전국시대를 중심으로 활약했습니다. 미에현의 이가류 닌자와 시가현의 고가류 닌자가 유명하죠.
1: 네, 얼굴까지 가린 독특한 복장을 하죠.
0: 네, 그런데 실제로 적지에 침입할 때는 상인이나 승려, 유랑 예능인처럼 변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1: 네, 마법 같은 둔갑술도 사용했죠.
0: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둔갑술은 픽션도 많지만 실제로 하던 것도 있다고 해요. 슈리켄, 수리검이나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발소리를 죽이고 걷는다거나 화약을 폭발시켜 자취를 감추는 술법 같은 것이 유명합니다. 때로는 심리학 등도 응용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능 집단으로 무장들이 유용하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태는 지금도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서 그런 점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1: 네, 점점 더 닌자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꼭 들어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1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하루상하우스에서 탐과 미야, 가이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0: 그럼 제3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가 탐과 미아에게 말합니다.
2: 今度の土曜日 가이토도 닌자 박물관에 行きます.
0: 이번 토요일에 가이토하고 닌자 박물관에 가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0: 마이크 씨는 정말로 닌자를 좋아하는군요.
1: 마이크는 두 사람에게 가자고 권합니다.
2: 아이, 민나데 이쇼니 이키마센까?
0: 네, 다 같이 가지 않을래요?
1: 미아는 아쉽다는 듯이
0: 토요일은 좀
1: 탐도
3: 私も 授業가 아리마스.
0: 저도 수업이 있어요.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4: 残念.
0: 아쉽네.
4: 자,

0: 二人で行こう。
1: 그럼둘이서가자。마이크와가이토가가려고하는닌자박물관은미에현에있는닌자마을이가우에노에있는박물관입니다닌자주택을견학하거나닌자쇼를볼수있죠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ああ、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0: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1: 오늘의중요표현은같이가지않을래요
2: 一緒に行きませんか
1: 이걸배우면상대방에게뭔가를권할수있게됩니다먼저뜻을확인할까요
4: 一緒に
1: 는같이라는뜻이죠
4: 行きません
1: 은동사가다
4: 行く
1: 의정중한부정형인데요의문을나타내는조사가를붙이면권하는표현이됩니다오늘의포인트는
4: 一緒に行きませんか
1: 라는표현입니다동사마스형의마스를
4: 마생
1: 으로바꾸고나서까를붙인뒤에어미를올려서발음하면상대방에게권하는표현이되죠
5: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行きませんか一緒に行きませんか
1: 이밖에도상대방에게뭔가를권하는대화예를들어보시죠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7: いいですね行きましょう
1: 뜻을확인할까요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5: 오늘밤같이밥을먹으러가지않을래요
4: 今晩
1: 은오늘밤
4: 一緒に
1: 는같이
4: ご飯
1: 은밥
4: ご飯を食べに行く
1: 라고하면밥을먹으러가다라는뜻이됩니다
4: 行く
1: 가다를
4: 行きませんか
1: 로바꿔서권하는표현을한거죠
7: いいですね行きましょう
5: 좋아요갑시다
4: いいですね
1: 는상대방에게동의할때사용하는건데요
4: 行きましょう
1: 는
4: 行く
1: 의마쇼형으로여기에서는권유를받아들이는대답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5: 마쇼는제22과에서사진을찍읍시다샤싱오도리마쇼처럼상대방에게권할때말하는거라고배웠는데요마생까와마쇼는어떻게다르죠
1: 마쇼에는상대방을재촉하는듯한어감이있는데요한편으로마생까는상대방의형편을듣고나서권하고싶을때사용하는정중한표현이죠
5: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5: 잘따라하셨어요
1: 그럼이밖에도상대방에게권하는표현을연습해볼까요다함께바비큐를하고싶을때는어떻게말하면될까요다함께는
4: 민나데
1: 입니다바비큐를하다는
4: 바비큐를する 바비큐를する
1: 동사
4: する
1: 의마스형은
4: 시마스시마스
1: 입니다자말해보세요
0: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5: 잘따라하셨어요
1: 오늘의추가표현은마이크가권하는것을미아가거절할때사용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3: 土曜日はちょっと
1: 는 원래는 좀이라는 뜻인데
4: 좋도
1: 라고 어미를 길고 약하게 발음하면 말하기 거북한 것을 말한다는 느낌이 돼 거절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4: 토요일이와 좋도
1: 는 토요일은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죠.
5: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토요일이와 좋도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 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8: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2: 마이크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5: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닌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죠.
1: 닌자는 적의 정보 수집이나 모략을 위한 활동이 주된 임무인데요. 닌자의 역사는 분명하지 않지만 15, 16세기 전국시대를 중심으로 활약했습니다. 미에현의 이가류 닌자와 시가현의 고가류 닌자가 유명하죠.
5: 네, 얼굴까지 가린 독특한 복장을 하죠.
1: 네, 그런데 실제로 적지에 침입할 때는 상인이나 승려, 유랑 예능인처럼 변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5: 네, 마법 같은 둔갑술도 사용했죠.
1: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둔갑술은 픽션도 많지만 실제로 하던 것도 있다고 해요. 슈리켄, 수리검이나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발소리를 죽이고 걷는다거나 화약을 폭발시켜 자취를 감추는 술법 같은 것이 유명합니다. 때로는 심리학 등도 응용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능 집단으로 무장들이 유용하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태는 지금도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서 그런 점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5: 네, 점점 더 닌자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데요.
1: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5: 네, 다음 시간도 꼭 들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의 경제무역 분야의 협의 내용을 발표하고 무역 마찰의 휴전 기한을 2개월간 연장할 것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이 이미 발표한 방침을 중국 측도 확인한 모양새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미국과의 경제무역 분야의 협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11월 10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무역 마찰의 휴전 기한을 내년 1월 10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연말에 걸쳐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국은 각각 300억 달러, 일본엔으로 4조 7천억 엔에 상당하는 제품의 관세를 인하하고 각각 약 90% 제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라고 불리는 무역상의 우대 조치를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편 USTR, 미국 무역대표부는 27일 무역위원회 운영 방법 등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책임자는 미국 측에서 베센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가 맡으며 관세 인하 등을 검토합니다. 또 관세 인하 후보에 오른 품목 리스트를 공표했는데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는 농산품과 의료기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에는 소형 가전과 완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과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호혜적인 무역을 추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인텔리전스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전문가 회의가 첫 회의를 열어 다카이치 수상은 정보 수집 분석 활동의 지침이 되는 국가 정보 전략을 처음으로 책정할 방침을 밝히고 필요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7월에 국가정보국을 설치한 데 이어 인텔리전스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설치했고 28일 오후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전문가 회의는 첨단 기술이나 법률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수장으로는 경제안보에 정통한 도쿄대학의 와타나베 토시야 명예교수가 취임했습니다. 회의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에서도 외국의 정보기관원이 연관된 첨단 기술의 유출과 여론을 유도하려는 가짜정보 확산 위협이 커지고 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정보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부당한 간섭에 대한 방지책 강화와 대외정보 기능 충실화를 더욱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정보활동의 중장기적인 추진 방책을 국가정보 전략으로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필요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국가정보 전략 내용과 함께 외국으로부터의 공작 활동에 대처하는 이른바 스파이크 방지 관련 법안의 방향성, 해외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실시하는 대외정보청 창설의 필요성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0: 지난 8월 도쿄 23구 단신 가구용 임대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가 약 11만 4,300엔으로 집계돼 전달을 약간 웃돌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앳홈은 등록된 임대 매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 13곳 지구의 임대료를 매월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쿄 23구 임대아파트의 8월 평균 임대료는 30제곱미터 이하 단신 가구용이 11만 4,339엔으로 집계돼 전달보다 192엔 상승해 6월 이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료 상승을 견인해온 지오다구와 미나토구 등 도심부의 고액 매물은 줄어들었지만 그 이외 지역의 임대료가 상승해 23구의 평균을 끌어올린 모양새입니다. 조사한 회사는 도쿄에서는 도심부에서는 부동산 매물이 줄어들어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변 지역에서 임대료가 상승해 평균 임대료를 끌어올리는 구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1: 7월에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에서 외국 출신자 등이 주최한 자선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 콘서트는 오카야마 현내에 사는 외국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개최했으며 중국과 필리핀 등 각국 출신자와 외국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19종류의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콘서트에서 한국의 무용을 가르치는 단체는 구마모토 지진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승무라는 전통 무용을 선보였습니다. 또 어머니가 몽골 출신인 중등교육학교의 여학생이 민족악기인 마두금을 연주했고 구라시키시의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악기 연주와 전통 무용 등을 선보였습니다. 콘서트장에는 구마모토 지진의 이재민을 위한 모금함이 설치됐으며 모인 금액은 일본 적십자사를 통해 이재민 지원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마두금을 연주한 여학생은 누군가를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연주했다. 음악은 매우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재즈에 그 힘이 닿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한국에 있는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을 상호로 쓰는 시진핑이라는 중식당이 습격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용의자로 특정한 중국인 4명이 이미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은 용의자들이 가게 이름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서울 근교 성남에 있는 중식당 시진핑에 괴한들이 침입해 가게 내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농약으로 보이는 물건을 식재료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방범 카메라의 영상 등을 통해 중국인 용의자 4명을 특정했으나 모두 사건 당일 비행기로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용의자들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같은 이름을 상호로 사용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식당에는 작년 여름쯤부터 항의 전화가 잇따랐고 가게 간판에 레커칠을 하는 등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게 주인은 한국 언론의 취재에서 중국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씨의 이름을 따서 우리도 중식당 중에서 톱이 되자는 의미에서 같은 이름을 사용해왔다며 향후는 가게명을 바꾸어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해 11월에 판매가 시작되는 올해 생산된 프랑스산 헤드와인 보졸레 누베오를 적재한 항공기가 28일 아침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의 폭염 영향으로 포도 수확 시기가 앞당겨져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도착했습니다.
0: KDDI와 일본 우편은 28일부터 이시카와현 스즈시에 있는 스즈 우체국 옥상에 드론 기지를 설치해 재해 시 피해 상황 파악 등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 실험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론에는 AI, 인공지능의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장애물을 피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으므로 재해 시 주변의 피해 상황을 파악해 우편물의 배송 경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통학로를 지키는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오는 10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강태윤,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1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하루상하우스에서 탐과 미야, 가이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0: 그럼 제3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가 탐과 미아에게 말합니다.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0: 이번 토요일에 가이토하고 닌자 박물관에 가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0: 마이크 씨는 정말로 닌자를 좋아하는군요.
1: 마이크는 두 사람에게 가자고 권합니다.
2: 아이, 민나데 이쇼니 이키마센까?
0: 네, 다 같이 가지 않을래요?
1: 미아는 아쉽다는 듯이
3: 아, 노요비와 쪼또
0: 아, 토요일은 좀
1: 탐도
3: 와타시모 주교가 아리마스.
0: 저도 수업이 있어요.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4: 잔네.
0: 아쉽네.
4: 자, 2人で 이코.
0: 그럼 둘이서 가자. 마이크와 가이토가 가려고 하는 닌자 박물관은 미에현에 있는 닌자 마을 이가우에노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닌자 주택을 견학하거나 닌자 쇼를 볼 수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아이, 민나데 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아, 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 じゃあ、2人で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가지 않을래요?
2: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라는 뜻이죠.
5: 行きません은
0: 동사 가다,
5: 行く의
0: 정중한 부정형인데요.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를 붙이면 권하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라는 표현입니다. 동사 마스형의 마스를
5: 마생으로
0: 바꾸고 나서 까를 붙인 뒤에 어미를 올려서 발음하면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이 되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行きませんか?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晩,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7: いいですね. 行きましょう.
0: 뜻을 확인할까요?
6: 今晩,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오늘 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5: 今晩은
0: 오늘 밤,
5: 一緒に는
0: 같이,
5: 고항은
0: 밥,
5: 고항を食べに行く라고
0: 하면 밥을 먹으러 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5: 行く,
0: 가다를
5: 行きませんか?로
0: 바꿔서 권하는 표현을 한 거죠.
7: いいですね. 行きましょう.
1: 좋아요. 갑시다.
5: 이いですね.
0: 는 상대방에게 동의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5: 行きましょう.
0: 는
5: 行く
0: 의 마쇼 형으로 여기에서는 권유를 받아들이는 대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마쇼는 제22과에서 사진을 찍읍시다. 샤싱오 도리마쇼처럼 상대방에게 권할 때 말하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마센카와 마쇼는 어떻게 다르죠?
0: 마쇼에는 상대방을 재촉하는 듯한 어감이 있는데요. 한편으로 마센카는 상대방의 형편을 듣고 나서 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정중한 표현이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연습해 볼까요? 다 함께 바비큐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다 함께는
5: 민나데
0: 입니다. 바비큐를 하다는
5: 바베큐를 바베큐를
0: 동사
5: する의
0: 마스형은
5: します します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8: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마이크가 권하는 것을 미아가 거절할 때 사용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원래는 좀이라는 뜻인데
5: ちょっと라고
0: 어미를 길고 약하게 발음하면 말하기 거북한 것을 말한다는 느낌이 돼 거절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5: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토요일은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죠.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토요일은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 토요일, 카이토と 닌자 박물관에 行きます.
3: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あ、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2: マイク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1: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닌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죠.
0: 닌자는 적의 정보 수집이나 모략을 위한 활동이 주된 임무인데요. 닌자의 역사는 분명하지 않지만 15, 16세기 전국시대를 중심으로 활약했습니다. 미에현의 이가류 닌자와 시가현의 고가류 닌자가 유명하죠.
1: 네, 얼굴까지 가린 독특한 복장을 하죠.
0: 네, 그런데 실제로 적지에 침입할 때는 상인이나 승려, 유랑 예능인처럼 변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1: 네, 마법 같은 둔갑술도 사용했죠.
0: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둔갑술은 픽션도 많지만 실제로 하던 것도 있다고 해요. 슈리켄, 수리검이나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발소리를 죽이고 걷는다거나 화약을 폭발시켜 자취를 감추는 술법 같은 것이 유명합니다. 때로는 심리학 등도 응용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능 집단으로 무장들이 유용하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태는 지금도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서 그런 점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1: 네, 점점 더 닌자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꼭 들어주세요.